포도 완전 치맨 아닉 답신 아닉 모만 아닉 이노시 오시 오시 완전 신나게 이노나 스탠리 스웨니 그나니 지금 너 때문에 못하게 고 누에고 엔 위고 위고 위고 마나 데드 모아 치킨도 모아 빠게 이노 아니 스가네네 카넷 네 니장 시원 Ele mais que na gay, não dá-me na bebida, não. E não está.